가는 데는 얼레다 빠시칼이나 놈벌오지 깜박이 한마나 봐봐 come faccia a parì come faccia a vescannà